샹라 포 대상 시자시베 농된 대신으로 자르나 세강 공연라 네바라타 포와 제니 제현 루치 상승자와 연비 포와 대상 리포 제지나 현다카치 대용 포와 대상 존버 지구나 도망 네바라타 포 메디슨 자치구 포 메디 세와테 공연현나 포 메디 세와나 나초 짐브라 세강 공연 해수바 조와토 돈현 지바 수제 너바티라 세르현 포 메디티 젠더 세강 난제현 돈현 지바 수제 레년 세데 도마나 루즘 젠네선 로런 젠네 루토 제현 페던 자바톤 니마나 주바톤 짐브라

진년이 연구관이 있잖아. 몬더도 고바데 대통가 희자 몬더도 바동 고추 희자 몬더도 바 고추 제터 몬더도 바 냥자사 고바데 난틀리에 페세레 페르나 마르토 노노츠 페세레 냥자사 고바동 세제 친레동 탄시에 세주르 도냐 연구 그제 세제르 가와데 창제레가 몬자레 바동 녀레 두제 나인라 존더치구 헬라 보고바데 생카 냥데 지구셴 상부 치소 리본 자인구

0: 제유바타 지금 도시 땅에 내도 좋다 롱캄 치면 박조기 내도 응아 제진 박조기 내도 응아 최인 박조기 내도 니 대매 박조기 내도 니 제휴 바지 다테 틴도 시비 내도 가 녜테 라라 르요 총체 칼라 줍주 찌찌 휴 바지
1: 제도 니비베 용조 준히 주러 중앙 신간 고요 송송 다시르 초종 게베 준히 지비 체제 농 대란 中央新疆可有松松大学的操纵给卡举这笔忙操纵不是学习党天端协的预热党大学的举这笔操纵给卡举这笔忙操纵不是学习局天端协的农你端协学你端协行吧党你端协端仓的一节你端协行吧你端啊你端协行吧其实 大家人浪家一种大家用着喜欢迎天地年轻节尊真跟过喇叭群众当书段谢谢清国给南极年轻熊给谢人浪家等不浪皮这被制作给人家迎天地被用上娘家年轻学车了他从马车人

0: 오늘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드 나온 제 쇼르바.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정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 게 뭐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나와제베나 저 총전된 게 장난이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긴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네.
1: 어, 다딘데 세이나. 다디 랭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라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이게 조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치 제니기 얘기 디제바나 다 종저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 니르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춥든 쪽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발
0: 어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은 다 중간에 이제 지에메 봐. 다디 그래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도 저다 안 알메 봐디 담이 요고기 또 사회소로 된대지 중소 야보셔보 제도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자한테 되지 で、教送はな。あ、だんだん上がって。で、じゃあにけて、ね、どん、ちょっけてば、かてきゃしめかた、あず、ロガネギ、中心ページで、ロケ中心ポップとるな。ロス。お、コンページで、み、お、じゃしゃさとしてるんぼてに、CG でてんばしばす。だ、コンテレソギだ。だ、これさとばにでじれ、じゃしゃさとでじれ、じゃじゃ用で、これれ、関係でもそからがちゃばす。だ、いねこ、満足にねじゃ。 그그딱그바고지다그이처리네그냐마부지고지에메바스 말에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얘도 죽고 개번에 제제인데 종조네 하나 저 괜찮습니다. 와드디 제제인데 다버도 총에 제제인데.
0: 네 지난 얘도 제 토도 왜 럽디지 태섬서든데 제좀 야마 카도 그렇지. 소소소 다지 이치 옆제제 카도 독슬네데 뭐 그러래.
1: 다디든데 이나 다 공미 드네 송디미 당하랑가야미 춘주디스윤이 보기 들음 지에메 남산 거르다 소소소소미 디요고 디록냐니 수치도 알아디 냠냠만 송가라간다 레도다 한가래 남산 거르 어 랭게브제는 거래와디 원니고 제도바스 제네 거드레 제제가라 제발
0: 제제 어 담대디 정강게 제수다디게 자자 슝게 당조르베
1: 딘데스이나 어 다 조강디 문이 샤샤스노 거라 어 당토마 담이세 중기 개베 남자지 바가나 다디 어저기 남자한테 되죠 당토마 어디네 제네 데네 정조를 정조 전사부지 바가 담이세 중에 정조기 코가 맞으나 나나 소보마 등지 다네 미 저간 제제 바 다디 뒤디 정내기 나나 망위 당제 제네기 네지데 된서 찾아야 뉴로 제주
0: 아
1: 오라 네지 뉴로 제네 바양 고래기 데 바베 남고기 미 데모 된서도 간자 고기 듣고이 되음이 건저
0: どうちゃんって言うのディディ、だんだん、マングダーディって、ロチェンロメス、チャシャサドゥギディ、シジュギディ、マングディメント。マングディマバラティ、コルトンエディ、コンセイタニ、デブヨランド、キャプチョーランジェジン、ダゾンエディ、キュレミディレスジェジン、ダバリエ、タミネット、キムザンジョガニー、キュンジェブクトルニア、マンゾーレアンデバ、シェガンディレス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
1: 我的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chini mi ngaranga ne ba mi ta mi chobe khui la mi gi gyo gi mi puro de de ba ga mi ta di gi ko mi so so lab ra ro ya ko kim zen mi lo bion ko tom ji di ta ji mi ga ni de ko so sa ba ga ta chu de yin jan do mi ma sa mang bu dan jan de de ji mi yong ye me ma mi kim zen mo ne sha sha
0: ro pa la ko sa di na
1: ho do je yong ye ji me ma ho di ko do di ta ko ta mi si chu ne gi mi mang mu mi lam sa lo ma sa zo ye ra chi chu ji dang de de ne di shin ba gi mi chu rin lo rin de dan jan ji mi
0: 그
1: 전부링 고레돌 다 콘조 멍부지기 자도레세바 전부링 고레돌 서버 자중원에 다 초제 서버 토슈기 정조지기 인스타디고 어어 더 정조디 어 재산코 되고 믹스에 잡으러 잡은가나 다 보모 용조디에 드레스기가나 다 자중원에 어 초제 토슈기 참이기 세우지기 어 디기디 나동 겸이 된주시디 초제의 시제인데 그래디 저가 미스터 다디 타고의 경제 감성 뭐 멍부지기 되는데 담이 나동 겸이 된주스 되고 다 미 초제 토시디 바제다 다 멍부지 용이 되지 아 내디지 공지 예능 아 그래 지로나 네 소프 아르팅 유는 미로 저와 도제 멍부지
0: 어제 나가 요거
1: 더 개나 요거 돼서 그 얌제 셔브 셔브 좀 근데 답이 셔셔는 아주 몸이 아주 낭세해 봐지 미 삼아부시 부지려면 아주 미 전투에서 기방은 엄마디 기 기브 믹스 트레지먼트에서 딱 화서 마보 되게 해 용도 더 된데스 지기나 어 도제 민디 대교와
0: 제제 다 단다 지나게 되 녀띠온 제제로 도제 도로
1: 와 봐라
0: 디나로라 다 이거 내린 신전나로 즉 에 유거와 코란스 즉 용조제 여러 봐
1: 뭐나
0: 디 저러 디 가르신다데
1: 다 콘서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거 동자 멍부거미 내린 제정 다 멍부지기 코디스다 차장 고래기 건조기 슈네르 디지우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니고 남다다 바르다다면서 니쉐스로 난 러브기스데 다 닐레레 러브잠다 고 속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로 기블루 멘자도스 온다 셈바 롱바 셈바 고래 다 조난스로 테르마도디 원니네 배티기스 특징내고 초통교여 봐 긍지 통교 자당 통교 쉽죠 다 약하다 되게 직직 가셔지도 되는 거 다 니머직 줄에 두지 줄으면에 대고 죽고 디 연종디 뢰마동 소로지 아니 니머 두인지 계속 어디로 되냐에도 봐도 처장으로 빠라 계속 어두지 심한 콘소 미디 시기다 있다 미 낭사 구해 봐라 디지 얘기시다 미 고래 직 초와 전주 세부제 미소 독부제 다 고치 폐기하고 싶지 어디 어 부수 도시지 자다 추 된바되고 다 미 진내기 수율로만 왜 간이되다 라미오다 이네 코디지기 있다 코 질딜럽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면자고 기부 면자 산적 있다 멍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저 걸 재미도 저고 뭐 생각이 구매들 수율로만 되죠 와 디데르지
0: 그래서 제 안에 담당한 그런 거 아마 내가 전에 먼저 도와 종족이 마조라면
1: 어 어 이나 찾아서 어 저가는 레지 이민도 나도셔.
0: 아.
1: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게 아마.
0: 아.
1: 다 능게 아마 콘소미고 숄레 용버서로
0: 싶어.
1: 다 쇼베링 장데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저가 침보 시미 되고 김에 봐. 인제 제상 고 숄레 용버서로 제제 민등아 지요. 다디 콘소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시. 진에서 소소미 숄레기 디기. 담이 죽을 없지 봐야. 미 조선 동해에서 코보야고 싶어도 쓰이다 재산화 되기 콘소 아직 좀 레슈다 때 롤러 종조로 그래기 톱자스로디 롤러 치주양아 지양아
0: 아 내가 괜찮란 베기디
1: 오 짐바디
0: 아 로지레 치주양아
1: 종조 제지
0: 아 선스 대단 종조 로지기 용바
1: 와 봐라 때
0: 뭐
1: 배도 어
0: 되는 거 선스 레지 단데 레가 진이라 가지고 그래
1: 레가 진이 누스이나 다 단다 내가 지기에는 보면 주더니 어 고민이면 인간대야 또 쉬우쉬제 찾아 제방을 들렁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에 지기 심바되는 타고 쇼백이 조절해진 이제 쇼레스로서다 니동 갸게게 드리제진 더 와서서 연체지죠
0: 다다 코나서 섬을 나러래 지 가서다

0: Tomi chim san zhen kang jiong jiong dian ni da di nga tong jia mi dun jiu jiong zeng zhen kang dang dian ni zam ling yang zi suo dian kang ye su da che gong si ji le gu nie xiong che gong jia jie qi xin bi lan de le gu nie xiong che gong jia jie qi xin bi lan bu dian ne na mo dang gong ren qin bi xiu qi jia xiao xie ba li xiong yin de bi zhang ni jia ga xin bi zun xie ba li tuo bi zhen zhi yang lü yin wang du ji zhong cui wo xiao tong kang gin zang lang ba ni zong luo da zhong cu yuan ling kang la Gora chajiu nga zhe di, zhong cui tian mong banjo pie jie dong ru xie ba ma si, zhong cui zhong mo ka ji, zhong kang ge li mo du di, jing ni li yu toba xiong yu la, ni ni xio li yong ba jiang sa toba xiong di, qim zang ge ko bo yang to xin yu ba shi. Wang du ji, yu go xia yu li ri ju, rang ni jia pa sa pa yu jia, ra qiu long sum jia, zi du gun, yu go wa mong lan to qia toba zi yu la, di wi kong ge pa yu jia, rang xiong zi yong, 让你来下压三对家,听见准备各种穿起的,咱们的样子没去人力的马年公派动的,刚理解松学特别写的,没地域忙为,怕马用去特克家自己用当,老去人力了,居然特别写的,准备扎布写进也不是。生个那么错,听的北京龙天年轻理工看给龙天家,我等你就比学了写别的技能,老个中期那个最终,推把中期那院里的把王对家,
1: 下压三对国家当局国学的硬币切记门徒的新浪也罢学他的王子来这样的这些呢就跳冲组给他老金龙的唐博给这些送的话也别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
2: 고래기 요거기 또 사야지 소마도 넘이 주미 괜히 있게 사야지 소리지 뭐 심박이게 용만다 와 드네지 그래 섬디디 고르장 젠다 미 간세네 메세네 섬제네 뱃고르 그래기 제고에 등 샤다다 제젠다 주 죽으려든 네 미드도 고 롱베나나 조바제 대바 김정조 간소로니 경치조제 대주제다 민망부지기다다디 약보셔지바스 차상고래야 미 삼로 군도 진지 디지기다다 라브체무 퇴네 아나가나 베트 슝셔벌 우주겸 도야미도 혼당 안은 심이 소용내미야 소제 레가 가야지 도스기다 어디 자는다 딩레 찌네 딩에기 삼로드 근에 주사다 네기미 파마다 된줄로네 중거발 타니 파마다 된줄 딱바스바다 미 카이바 라우르샤마 퇴제 인지 민지 슝셔버 제야를 땅 매야 봐서 코디미 링네 장을 땅 봐서 다 링네의 교리 야우진 장 그를 용내 차차장 봐서 그 배주 그를 땅땅 봐 하나 간 뒤는 상가 집전 뒤 뒤에 매블러스 와 도전 다 능미 밤에 갑교래 민나제 디제 대나미 미주를 얼마미 게게스들의 나왔던 거에서 되게 매번가 와 도제제 민능미 인지 민지 도제 야부셔줘 봐서 제 능래 초용 Demi jasa satu je, tu tanda guna jasa ni ngara jini mitra kan tu ni ni misa kan tu tenzu ya misa su yin la tu ta Demi tanda di kan talu ni je ni diya zuba nga mi Nyan jor mi tegyeb ki tinje gongsi tinje zub che pa nga Yan la ho zong la zub che se Che san demi kur laga gane che se tu Ta laga che pa me se, an so su mi lop jin tuin kyo yin nebi kain ni Le shu ya yan tong tu ki nga 와 제벨레가 좀제스로 도착하네. 갑자부도. 시마바 디레지기다. 담이 망부지기 담타말레고 기기하고 애매. 미자샤사도 진짜 딩원의 수구제 매방에 제매는 거 녀도 사베시죠. 곧 라르시면 되지 마 형제 미 장다 제 미디가 지네. 미 미네 가야매다. 내데 미 파마 되려야 돼서 삼농원도 사부제. 원도 사부죠. 와제전데 가고제도 결어도 지제 그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인즈네. 통제 야부 지고 때 그래 미가서나 뭐 진진이 그래 자자사도서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그래 지리쇼르당 미 고자르사의 옆제 종수 집에 냠되던 저의 배게다 소소정이의 미를 미 세용을 때 내가 야부 제시 또 로딩은 지방아 미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른 게 왔더니 제제나 야부를 쇼중
3: 라스 라스다 가능한 저 투와 종주게 딱 예유기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2: 혼나
3: 람디네르와
2: 나올라메메
3: 제조고 조조 가르셔레
2: 진네 포모염즈제 포모염즈께는 링젠 숨이열 링젠 체니의 충어지 어 따덴즈제 덴조다 고용가 샤버데 덴조 강데 바라야미 로큐데젠 주방알 다르간 와다티 모자르 쉽지제제젠 야미 미쳤던 고래기들 가본 가보제 더 요고 되면서 온 때마다가 용제 진 디간 요비제 니네기 다니네 넘시 야그도로 꾸르컨리디 커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미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기 니세이네비 공단니세디 딱근 리퍼베가도디 바르게드 가부다 쉽지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 엄마바 다 범염제 쇼베얀 디 시니빙 트랜스얀 캬그룸지 오라 캬그룸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겹서. 어 덴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네도 고 삼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딩은기 연중 등은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하찬기 서도죠. 좋으라.
3: 따다리다.
2: 홀라.
3: 왜지 따다는데 공진한 순서. 남다 타 니슈기 된데지. 사실 지금 백 손난 두세요.
2: 어, 나 예고고 된대서.
3: 다들. 다들 지금 대신 되게 달로 접준 유신하러 와. 저기 단다 나가디 나가진이야. 그도 섭다는 저야 무슨 소용한 저 지금 정주나 용야기 된대. 공부 인지로.
2: 어, 봐라. 단예동 주주 대발 된대. 지던 얘기 또 팔아서라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툴로 칭아 주용제제 대때문에 진들의 지던 공부시지 봐. 단 예동 주드는데 와네 단 예주한테 저 주대 니가서 갈다미 주양기닌지려고 이내 자다닌지려고 감망부 용제 제자낭 방아라. 다다다원의 샤샤스는 니말 요고도 무슨 자자만 보고 두고 매대네 대바 용대한테 향고 직대바 총안의 적지수로 유지 가지고 어디 용버 개용기
3: 다다리
2: 야부치 안 되나
3: 제제 라스라스 다다니 너 죽을로 내 제제 간저 총주기 단디 전간이 그냥 괜찮아 봐
2: 어 올라
3: 디슈어 양지 단디 대접 공수 멤버십 배지 니좀 나뉘베
2: 디슈를 다 사간디 니좀 제방하라

0: 가사간에 다 셰프슈이네 저구리든가 차장다 세이시 잡으시 르는데 영화 다 르는데 나름이 들었대네 디잠기 나도스미나 등에 된다미 디가 되는 용에 매 봤음 좀 딱고 다 나가서 동네야 상하지 드리젠다
1: 드디 정강이라
0: 저기 어 정강이라 저기 다 상한데 오늘 샤샤는다 스타미 마음에도 마송치 dünçü suçtan gente söy var.
1: Aa, sözü Miguel Garcia söylüyor.
0: O Miguel Garcia söylüyor diye. Ol.
1: Zeyre da dedi ki, "Cinene çıran gete tanabadı di. Endonganya beki kendi sonra da ki, dümdeyiz va."
0: Da diyeyinla. Da to zor dingreki. Da çıran deni mi kureki kara kazam ki. Seşici şende va mana. Kureki di. Da din sağan pigimoni çeşasını da ara sosyoyu ki da. yungpada tami thakyaan sishung nye kyeb chikcheni yungye mewa nga mi thangtwa maa ki mi maza di ni mi sishung tangche mi chungan zuba nga tat sosu rangi kyaan mi maza tangche di cheche zo di tami piyan pepa le le shu ye mi karakasam tong tuba nga wa dinde rishi samshen pe zu kyo yina tan nye ne ki ya nye ni mi yue go ki chungan shiba gara che zanda kila sakaan zu ye di ta pene ya nigun kala di dije di ya 요거를 야부시도다.
1: 다다다.
0: 네, 니군 카라피네 디제는 공다다데. 야부지.
1: 리데샤도제.
0: 원일의 샤도제. 와도 제제.
1: 다다다다. 군이 그 들어봐.
0: 옛날로. 코 옛날제 군이 좋아르데 와도 제제.
1: 다다다다. 나서 다 로직 나노 좋아 사슈디 뒤져 이렇게 그래.
0: 다 로직은 좋아 사슈 되제디 진도 당분이 비데 많이.
1: 아.
0: 다 디그도 들 초라 다가 잡아가나 소원아 군결인데 다 군결인 담이 제종 그 신바이 바라 디네방아나 담이 요고 주체 통해 봐 니네야 여전히 군결인데 요고 쉽지 온 바라 그 처음부터 초 다가 찾은데 다르 뭐디 다녀 쉽지 온 게나 담이 낭세 그 멍부지를 디네 통해 매워 어디가도 디자와 사슈 바나
1: 군결데
0: 호나
1: 다다리 다다리 디마제 단다 비게 링딘 데레 양다가 줘야기 디네 이로
0: 뭐나 다 링딘 피기원이 차차스네다 곧 처음 다가 차니 제니든 디게나 로그 대전 좀
1: 봐.
0: 어디 대주도 돼? 요건이 보치 대 드리지가. 어다 아주 미드바 자게 세마마다 녀지기 때 자게다 미왕홍 뭐지 왕자오다 콘저에 내닌데 봐.
1: 너무
0: 주행아서 배바 대.
1: 도시에서.
0: 와 봐라. 다와 배바 대 제제 님 주행아서 된디 요거에 몸다 고미 그리지니 대동 집어라. 대동 뒤집어도 요건 뭐지 하고 줄이다. 재산 고인 것도 뺏고 가시한 캬바 다르기 기즈네 저토미도 가시한 나대 봐 대도 가시한 주파이 봐 주기나. 어디지?
1: 다 다는 이제 투어 통제도 있는 이제 차서도 있는 진행의 전문 잡는로 와.
0: 허바나.
1: 니네는 이제 강대 접종이죠. 다 지난 또 소수 농바 로지 차차서도 제로 와.
0: 허바나.
1: 니인도 이제 지난게 농바 돼야지. 근데 소리 같은 소리가 지난게 삼년의 권유인데.
0: 허라 유라 다 니네 삼시다. 미진의 소수디 계속 차서야지.
1: 단
0: 니네 미 소수미디 양 차차서도 제제 미 전에도 좋아하고 그래기디기. 니네 소화된다. 레마오 베낭나다 미스 랭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베게 가라가잔 당제 롱베기 다바레 미 롱베기 미 님볼미 다 레쇼 땅이 볼레가 제셔다 다 모티 고려 미든서 냠자기 서로 들이 당제 롱베 미 님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다 벤드 트윈 서로 와든데지 삼로 슈제비
1: 라슬라스
0: 나스지 나스
1: 라슬라스 나스지 나스든 게랑 게냔제 전제 단에 넘어 도제나 수비 아 맞아 아니 저랑 그 손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 문제 시기
0: 어 올라서 이제 터져 됐어
2: 베히위 진주 동네 로 듄주 동 호라 조승 후비 딘저르쇼

조남초 향나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도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 소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트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키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원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베타 차와시 이야 랑콘 조시 비가스 장글 키위 가데 미즈보 윤신 장글 키위 레비 차자 링크시니 고 나와당 즈통 람바 히메 람바 나와 워와 소지 네다 텐치 유비 랑코나 드가 미츠니 나소 자차 주미비 징쿠시 지니 조남초 콘세바데나 랑코나 드가 미츠니 나소 자주미비 고데시

0: ཁྱི ཕྱད མ རེད དེ ནས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파블랜 치사 다산 유디게다 베가 데머 텐데 수업디게 비나리야 디 진션나 파 데체 전화고는 파티야 코나줄롱 바데 아니 야세니 수요 어 두세 저거 다 비게나 전에 아 초거든 저 데레 다 가서 라이 급티도 초거디 다 뭐니 서로 봐 대주 초거 배지 초거랑 그 대야 단데 진짜 그 좀 말해 배슈 년제 잡전 전주 쪽으로 봐 전주 지도 님이 찍는이야 피게 나눠로 콘주 단데 자친데 로래 가는 소야요 말해 깨든지 강으로 빈 콘조에 가를 쓰나 달랑꾼아 동이야 다 찍고 우리야 다 틀어 쳐 쳐래 다 님이 지 코 뒤는 지시 못 잡 잡사 소야 되버는 사실 깨지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옵니다 네 강으로 뒤 비게 나눠도 미게 잡자 타른 사체 깨지고래 배진 괜찮고라 임비유 괜찮고라게 소야 되버는 깨지고 Lakzeng leh chinye, ta kien sha chabri, kong ki paiti kamba ta tenzo lo suwa ki zi mi tiakwa dhuwa re. Chidu ku nalwa teya, di tiga siwa ma re. Pena nganzu kumbha jeba chorwa, kumbha tenzo mi dus che kumbha chegu re, cha tenzo. Pena chi kuyu yuwa tenzo ki taga kuyu cha urte, shang cha suan di piki cha chui che. Chidu karsan tenzo ya, geji kelam di yuwa ma re. Chajigla yuwa ma, chalam chigla yuwa ma re. Rong chalam ta tesha chalam tuwa mungu dhuwa. Tendra re, ane chik tanda karsuro di sanju lo se tenzo chaka shira yuwa ma re. Ale sanju lo ro yuna, mi chik chalo ma chi che ke ma je basu re. Ke chum na lo te khotu wa re. Onda cha jen jobu chiri. Tendra tanda sunra, tengon tuwa tendra yuwa ma re. Ta ina titu mi samu lo pi chasha liya bat simshu shibura isha. Kembe chung ti. Jilip, wo tendra nengri. Tidu ta tundri shibujwa re, chambu shibujwa re.
1: Genga tata tundri chi sonyan du chamba ngan zu kungwa ni xe na, ta ngayi na guchu nol xeba tundri rugo de. Ngayi ka sem nalwa jing xo se gilang tata ndunke tundri palin chi sa tundri sayo du chamba. Ngan zu sem nalwa ta dra chamba to, ngay bu de mingdu la, chaji mingdu la, dewe cha chi tonyo me ba tundri ke namba tundri chin rugo do. Tata pe peje den chin chab ne, tata ngan zu ka nri nyinti da lungti la soba ngan zu leka tundri chi zodi chamba. Tundri ke yuren chi yunyo yun pin thangwa da ge namba tsuku tundri chi son yun du chanda ma to, kog ponjo te che cha ne, ngan zu la chi ngane ta tundri ke pe hang san goya ke tundri ke namba chi rindu la.
0: Pe cha sha na, di jenri shuwa dhokruwa.
1: La so.
0: Ngan zu nyenji le cha sha ba na, pablen ke tukwa cha, dokto chambu jikhiya ur, di me jikhiya ur. Palen tuja se parvati kele jikhiya ur. Kuni ka tria yo ma re. Chiga gochwa su chiga mige tlam ur ta, palen chi ur. Ta dangra dhaka re cha. Nga dangra nyambo tanda dinan su di karsa, kesan yon ten la tanda karsa tanda ala chita. Kundi nyambo shira du nyo yo. Kunzo dhaka re. Dangra di chidu tang ko dra hakpa dra ta tindra kaya mido nga chakdo chiri andi di ilam jo di bika kaku samza kuku dra chi chik chim zay tindra ma to dandai sun tindra chakyan tindra mindu
1: laso ke yanggo so kange ke lungchi de ta nyema ma shi kange ke lungchi de chi do go ja ja ju
2: Lotbala,
1: ji
2: yonyo ya sare. Tati ngaranzu jik pyoge lungting shasha ki ya chitte lu chi chebe ina, tami lungting ki lakwa to pyoge sek mara, shiba. Pyoge di imbe ina, chidung buke ngunchunga kulyo ki, ta tangbyo chi jile ya ngunchu tangbyo chubu re sikiduwa, che di tagran re sha. Ina yang kub titu yu kare zina, tongma kuranzu di pyonchong lungting lekung sik mebra, pyonchong lhasa. Tine lo taga rangi taga sunba nese, nani ngoy su, ming gyo jik, penyo mi ma lungri le gong sige wara sige towa. Tuk jene, nani ko, go tuwe ayo ko tinta riba. Ta tine di boru le gyurim lo ji cha xa bi, ta di ngaran tsu bi mii ki lo ne lo che, tata pato zi bi, 나래서 만들지 삼산지 두 맨날 밀에 차샤비나 땅아라도 부부 만자달라 소바 육샤치는 거라 집에 뒤 주님 뒤 담에 뒤 뒤네 에 겜베 뒤스네 다야나 원나 가르스나 담에 담나라 소바 딘데기 뒤저 빌리기 와라 디크체니 안도 빈나 예돈 잠이 고유롤 김비당 가라소 편조 문질레군 디 땅체네 롱업주 타바고 베기 딘디치 소바 디크블 가르스기 두게스는 가란조 룽지기 차샤디 피게 친부디 인디와 시 숨치시 지인에 지금 고정은 좀 하고 내 뒤는 등급 받지
1: 뒤는
2: 등급 내 고주 거구 받지 고주 거구 내 예동 잠이 귀로 받 지네 다단 예신에 다란 지기 다란 지자 가서 예동 군에 죽이 받도 독전로 독전 동부 실의 예비는 뒤 세부 시부지 인데 손으로지 두
1: 저때 그런 그게 그 전에 그 편조돼 있나
2: 지금 룽지 자샤 그런 피게 줘야 그림 기나 뺐나 룽지 당부 매번에
1: 여봐
2: 제발 뒤 매번에 여봐 뒤 가르스 무슨 거 그러는지 제발 당 무슨 거 군에 안티네 피게로 뒤 뒤치나 안 가르스나 뒤 등구 뒤 등구 봐도 세고야 좀전 쪽에 가르스나 안 가라서 요지 거의 나서 봐지 제발 뒤네 고주 거기 봐도 직스 시하고요 시하고야 뒤 좀전 가르스 고주 거고 내 전에 예동나 봐도 숨아 가라 뒤럽지 그래봐 뒤럽지 주뒤 임비는 빛난 거라도 세고 있는 이 자잖아 등대 내서야 가르스 벽이 신별 내시 센터 나타르지 신별 내시 나타르지는 예동 다 내려올래야 뇌수 그란 그 뒤뒤기 조양 첩지 주기 교육 가르스나 양친 별이야 도시다 피 피 내 아니 표기 문제다 님지기 겹제다 제발 비제다 예 라소 바라데 디트 교육스네다 다지기 마다웨 차유 뒤이면은 대능신 신잔의 예배제는 신비리 신잔다 표기리 시티라 다르지 나르타르체 네 니도 야미 치글 다 당변 나는 임베이나 아니 급히 뒤 급 가서 룽지 님지 직접 주네 변조 미마 룽지 레군키 함께 룽지 녀서 초생이 남도 티 낭지 엔급 뒤 가르나 미슈다 두슈 미슈 신다 그리토네 가르에서는 별룽지기다 님지 자잖아요 자부가 되게 아니 가르스나 도선도는 뒤잖아 세부 중도 독체는 그저 거꾸로도 지네 양 구입하도 제구야 좀생 흔들어서 군의 체니 임배는 나도 자제 돌아오는 짓다 그 뒤뒤 가르치는 농지 외부 이내 수업 이내 첩쟁은 등 개랑 수업에 맨날 년지도 보 자샤는 그 뒤뒤 개념 지난 돈에 된 그래 양은 나 송가 돈에 나도 농지 외부 이내 송가 돈에래 송가 돈에 뭐 이마 개념이 양은 나 레핑 레동이 나서 같은 데기 좋아 이동 잠이 굴러내 숨체네 아니 임베 제단 룽지 단인지 디카르스나 자제 돌아 숙침을게 만조 편중 룽지 내군 급 뒤뒤 임베이나 룽지 기청함 시어로 봐 자게기 니 벽에기 니 강대다니 강대 뒤야 급 뒤뒤 가서 이동 잠이 찍네 다 주변치 찍네 그 동거 투비 님은 되게 내 숨지 남신 가르스 송가대 마다 괴념 달아요 말해 괴념 인지 달아요 디네 인디 예동 군인으로 돼 아니고 자제 되거든요. 다 다다 임비는 거라도 룸지 년지 다지. 가르에서 소소 라도 안에 녀야요. 라도 가봐도 다야요. 그리고 코 피게로야 그 사바지 그리고 도체니 배지를 채나 또 신의 신나 삼사지 또 제니 안 감게 룸지대에 되기 이상한 거라 숨는 신체빈 너무 임비는 거라도 다세계에게 나눠야 감게 뒤가 책동 국격 등지 텐게 다 당비치 찍네 식동 국교 교수 자제류 나중에 그때 좀 소지 봐도 노주지다 그래서 디디의 가르스나 감개 농진 쓰기면도 참되게 그런지 그밖에 안 제네 그 디디의 더도 예보 맞아 그게 나는 열어서 시조리 생기 난난 가만히 시장하지 쓰기 시집이 생아 시비 생아 유비 전에 아니 시기 선주 아니 제가 쓰시다 아니 디기 시리리 때 제가 쓰시다 디네 손체는 아니 얘도 잠이 찍려기 가르스는 아, 다 주변 세진행으로 닫아봐도 이나 감기 룽리스 체네 보라 천남지기 동네 땅체네 비계지 진대지 꼭 비계지 기운을 다다다가라도 되게 다로 인해 표현을 시위 정도 땅체네로 둔주 정확고가 인주 디기 낭네다 나란족의 표기 접시 인해 이제 인해 인해 이제 지도 좋아 나서 비계가 아니에 그런 식 디 낭네 추네 추디 즉 세이젠 만든 낭네 추세 롱리 샤샤디 비게로 치네 피게 드림스로 딜데지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체데 좀 백카세 버튼을 해봐 마진네 예만네가 좋다 로요 번에 아니 달 dasi lasuma mebe ta tande kale kale zine nga chunga gu kun dun la thari thore yona mama la wang we lung che zine de nga chung ngwe so te de chamba nga chunga gu ni chung ba ba la tande che ya yong de chamba dun chi lo ja chi gu chi lo ta te zu mamu ji la lung chi te de ta de be gan ba ta nyin che ngwe so gen ka so na chi ja chi changa la ji ne ta be na ta ndu la nga chu lung chi te nga chu ta ji be ji mri kha ku mama la te ji ne ba de kan na ji zong de na ta nga chu ji xin ro khu na yin nan da ya na chung che ke yin nan da ka te de gu lung chi ke ne ba dikende je na ge tenda la ji so na che ke lung che ten dam bo go yong ne da che ke lung che la ka te di kende da ji re wa da da ya me na re wa da kende da yong yong
0: ta ti le sha me che nga ten chi tu dun chu ton ra den de chi mi yu ti tu tu a chu wa tem ju ti ge so na den la sha nyeng ti je de yu na ne ta na na she ge du wa ti tu ni ngo che den ge du dan du zan ta mang zo de ge ti lung chi ti ka m ka se tu no ti cha cha le ko ro leng ge mi du 냠부 협직 제제 가서 동동날 밀파주 민도 다 다셔 가셔 장면선 레선도 지금 맞춰서 뜯다 다셔 엠세 왜냐 협직 용고요 아니 룽리사 등원에 드네 제지 가서도 항상 하겠다 녀버지 배셔서 룽린스니 디 버게 사르제 죽드네 학벌도 미릭 튼지 도대니 돌다 제제디 원내 생각 잡지 못도 지리서 못도
1: 나서
0: 이제도 망조게 가보시오지 능 요어 봐
1: 나서
0: 전에 안 룽진 된주 간이야 된전에 저 강주 나를 지리 유지 요래 룽진 것도 참자 정신으로 그래 내 룽도 소신 거 유 나 강주 나 룽도 소녀래 다들 세가 다 된다 진짜 내 룽도 소유 나 거기 다인 저 로살 룽진 매나 할랑 직 내주 첨부 직 체대배서 체 그래 간선 되도 직 남다르 된다 제맞답니다. 진짜 싫었던 것도 빼서 네가 됐던 것도 단다. 동계도 하고 그나저 배매기 냄새. 난 빼마세 냄새 것도 다 간에나 진짜 참 힘들게 전화 준 것도. 진짜 다 농래사 대 쉬고 간에 된 거 요나 선마도 제가 하고 말 봐. 사실 내가 혹시 요녀 요 말 봐. 제가 농래사 빼마세 왜 죽 참 봐. 다 먼저 뒤에 셔지 정도. 네도 주미 제르 진짜 로틴데 제가 지난 주에 계산 연대라 제 됐네 다 건도 걸어주 만주 되게 다 사지려야 진짜 제가 짐을이 다 진짜 계점 쉽지리 뒤나로리야 건도 뒤나 원고 견제도 코 단단한 아주 롱진 레전나 괜찮매 도지라 숨다 튀어로 봐 숨다 장제 숨다 배통 그러나 뒤나로리야 좀 봐버리자 년지가 싫어 죽어도 주원 예적 진 제충대 좀 돼야 돌아 가창게 죽지 야고 쉬우차샤 아니 간조 간다스는 고나 대왕교제 그 고무제와면도 라브란 드라이어 말아 봐 어떤 룽치 년제 장제 와 딘데 통바 디주고 말다 망고 중샤 죽어도 대상 안 줘도 어쨌든 얘마 룽빈낭 되게 잠스 년제 다 대변은 저 링넴 브리 레스 베고 투버고 페게리 망고고 삼로르 대간다 룽치게 오네 야보 쉬베이나 오네 펜도 다돈레 펜도 델레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것도
1: 라서

0: 인지 민지 라선 주 홀도 뭐지 야라 말레 자선 가르쳐 그랬어 시름리 망소 때도 깨지 그래 간대서도 터지 선교 지고 말해 대야 즉 요부 랑가 다 빼내 주 코리오 선교 내주 가르 유메 갤라 터지 제제 야초연지 란주 정도 많이 사 주고 있다 저도 괜찮지 모르자 그래서 나 시부리 상 근데 시부 유다 간주 동진려고 나는 갤라 개면 중원에 저진데 또 제가 다 제바가 왔었는데 직전에 단다 뒤동아 녀트도 배스죠. 먼저야 뒤 계동진제 자주세 계동진제 나요래.
1: 나서
0: 롱친을 니 니친을 직 작발력은 직 콘주 이게 서가 되다 보고 직 진주 전부 세지래. 미지가 주는 주두고 말해. 단 내가 가르쳐 동생이 밤을 유봐. 밤이야. 아니 타고시야 비가강 밤옥한테 담 아니 밤옥 비가 또 신자 아니 비가 젠드 든데 쉬워래 아 나 대두군에 즉 레가르 선수 걔나 그 맞을럽 좀 세웠다 즉 단데 가르쳐라 즉 전수야 망부유
1: 지지당 터는 아주 추치에 된조 단데 그 갈래 카보다 단데 지 지류 단데 옛나 다다다 두브네 옛나 르발라 본주 다다 본주 지네 이네 까때도 메게야 닌도다
2: 단데
1: 내가 제센다 때도로 문에 제세야란다 로중 효에 받단데지
0: 파르체 그 뼈진 마도 장저사디가 말이 좌우를 내가 가르쳐 난데 장저도 Perjumpa kering semua, kering tipe itu draw mar tu, mata saya kong cik tu tidak draw mar itu tu susah sendiri, tidak senda. Draw tak begitu cegah macam ni. Senju kunjeng nyimpan ni, talung di sung nyimpan ni, tujuh pak yang kurbu risa,
2: yang kurbu sipsa,
0: sipsa kurbu risa.
1: Tiri la.
0: Mangzuo le cewa pemasih cengkut. Laso
1: tiri, jiran mangzuo ke dedo la san.
2: Tiri.
1: Laso.
2: Eh, ngada jadi tada kena ke sung di mana, tu punya seminggu tipe ya tidak risa. Losarin le karisna shamju chebek tinde tokoya mitu dyne ngene sanju gachin sokso sekshana jigdo titu ni don ni lolare antira kongwa gachin titu im la kyanla ta to sunne zo ngatsu ku titu lungji ra ji burite ina ya karisna pige gmun chim sa gyo re sha ta gudu im be ina ngatsu lungji ki tiba ki karisna dina lu de lu chi ata ten zo chi ani sa gyo ba re le chi tsi ni tsu kya tin 대잠도 마세 아니 가르스나 이 기선주지야 얘기다지 슈뷰글 팀하고 같이네 아니 가르스나 지금 로렉을 소소티 안디네 죽으래야 로렉네 규친 로렉 구루 아니야 구리하다 야나오나 지야 용네 지 가르스 빠르게 챘디네 맞다 나와라 한 게 챙아 뒤고야 딘데 말이야 딘데 간이 체스 급디디다 다지네 못하다 저봐 잘한다 강가 가르스나다 그게 무게 비게 진 사요를 봐. 답이나 되고 니네 마 가르스나 가서 내 진이 닌지룻 마두고 인스나 닌지룻 마두고 가르스나 나 사사네 레 마게 가르스나 디치야다 된도 된다도 봐. 다 디디 되게 듣고 걔라 공조 있네 뒤로 공맥이 돼 봐. 아니 유럽 돼 봐. 겨주 국주인 안 쳐. 안 간주 다디 지게 그나라 저기 선주기 내가 지도 있네. 뒤로 미수적지 이게 된 거기 그래 아니 신의 담보로 뒤 딘데게 가르스나 뜻대로 짓으네다. 다 급뒤도 가르스네 치사된 소리나 두두 모래게 차진이야고. 급뒤도 짜람이에 다 가르스네 나라서 제단 가르스네 야고요 알아봐.
1: 제라.
2: 안디네 가르스네 지 소소 요제다 연어 오나지 대사다. 제도

0: 제 동의 제주 강롱시 인수 창마라 렌자 타직도 제규 인시 제규 이런 차세 봉디 닌티르 하르무즈 소가니 담투 지게기 추신시라 년도 동의 면도 겹유진 대규제니 추신 디다기 튠주르 머규 바라 소가리 주지 제베시 이런 게 제대 존재 무지 타바이 닌티르 이토 담시 비니 미리 튠디 다 지소기 공부 지수라 송경 체괴시 내세 제법마세 이런 레리카기 계급기 공부 지규라 현도 송경 체괴배 리뷰 체괴시 콘세선 교리년 주쇼겐 다오유준 라탄 딘세원제인 레젠겐 문난겐 다오세린라시
1: 미미 다지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2: 미미 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2: 차도 유비 지주이 무치 이슈스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경워치
2: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네사다 독슈네사 저완네사 제이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ilge gungkamsa, siyamla zemlingi tiri khasanshi bili zin shugini, ting di li zengi nang tuen zooni.
6: Zhongkho ru cimjir pipke mangbo yubati, zhongkho nyamle nuishu cun tubi gorta.
5: Gab nishu zaji bi nyamji gezoogi nang den chulu ten den tujin ti, zhongkho wuxi rongo cibata. Wanghu nigi, chin yi jingne jishdili shubi goro.
6: Zhongkho tan sair wuye warki zazho samu tuimung to du gui shibi goro.
5: 体外电比二中之王尼,可能是比我年纪呢,看看还将前部影比过了。中国坛五十岁确用给特许年龄比测体外头一过年比给着起,滚地东归西北过了。中国坛年龄测比苦格探金前呢,毛文把探金测图比过了所以。下面听的里程给能听习近平先说。
7: 你对中国亲自来图国的七节,军队啊,讨论着新月。到王阿伯年说, Tajistan ta ari Urusu, Pakistan, Serbia so gigup gingu jimini ngaji so Zhongguru cimjir pibibashi. Loji lhazam gijin la Farensi ta lho Korea, Kanada, Yinji, Jarmi, Sipin, Wadinam so gigup mangbungu jimini ngadin to Zhongguru pibibashi. Nupchoki gigup chenpo zooni, Koli lhojo gigup parta, Tagor kimzi gigupni, Chigigi rogdi para, Zhonggu chinji chegu gyunche mewar mangdu sonni.
5: 콜레시뷰친지카르티토군기토난치비능주시도 지역의 연주르기 진주 니튜가 냠레 시비 인주 니비토는 제시 협디 중국 디니 르기 초바타 딘링기 냠레 로드 시도 지신규 중국은 진비 년년 디니 초망 병윤지 직튜 냠도 뒤비 제부시지라 퇴응의 니르 위 중제 송조 지빈 동매시 경시 냠레 첸드버니 냠레 체도비 바라 학삼 닝원주 차긴타 뉴브닝 각스신 중국 톱단된비 냠레 뉴슈니 냠레 체빈들로티 퇴응의 니르위 춤제수 규르위 뉴비인신 지제긴구 지민의 균체에매바라 중국의 참제를 용화 티야 뉴비디리 라리안 라주치유 중국 냠레 뉴슈니 덴토 이아르피기 콤비 남발레 충원시시 탈로니 롱아센 주영업은 고추비로 인비 중국 초지네 뷰제토의 피해계를 군대동화타 초신신의 초제토의 군에 지조를 고문지기체로 당디 점린러 구급기세도 세부시제유 중국단 아리조다이기 비진 젠좀는 유토 주시시진핑기 중국을 참지를 펴보시오긴 아리킬의 캐브남라 중국을 냠레 치슈 체로 동구비 구제나와타 중국의 고의 고문 치삼치와 대삼기 갸지를 동시비 내려나유 중국의 유비 에리 총조기 사르도 캡자치비 에리 길레기 중국의 갑시가비 탭집을 영원 바르시나 니동이 생을로로 갸징업 중의 니기 젠드 탄리 치긴 중국의 에리 마지 길레라 캐보토바티 롱웨마탄도르나 갸진의 축파르유 탈로네스 지게 길레기 토림 토담비 진주니 뒤응아 지게기 마조 남자 친부 중국의 튼도도 큐와 치유버디 중국의 다단 야부진부터 중국의 마저 치바티 남시 차초버시니 니바르톤 뎀급의 남자스 교류 뎀병 앞이 겐조신비 중국 시기 콜레시비 킬레라 구급 응알레마완 된주 치신유 중국의 냠레 뉴슈니 총마진로 띵송치비 기급 친병 긴구리 칭호시시 팅급 긴점린러 시드 띵에 메바타 초장베진로타 쟁와진로기 뇌즈 첩지른 조신유비에 Zemlin dini le qiwe chungwa le nye ju qi bi, nag zi qi ni du qi lo qi bi nye ge chi xin yu. Tunji ta nyam le ni gizi ji zo gi nye rgui ngui zai de buru kyu rgui. Zemlin le lakbar tu gigib qinbu ni qi di zha nyam le tang du ta, qim yung le tang du, nyam le le tang du, ka den cing ne jie qi gu ba ta. Nyam zi gizo suk xin du yur wi gizi ma la ta, gizi jie zhim meng xirin gyu wi, gizi zhik lam lo den yur ming an song yung qi gu.
7: 中国党俄罗斯怎么的马建坦给金州萨巴塔尔比东居国际中华民族军给他俄罗斯给人娘这些兄给娘这些扎西巴比我们是铁棍现代给娘们的一切你去吹定穷年铁里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가면자. 나 엄마 상어 사러 가면자.
0: 사러 가면자는 동호네. 마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돌아키지 치이다. 형광 저러지 캐들 깔리까세 자그래. 안디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가 주지다 엄마하고 따다서 우기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도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나 지기다 밤에 돌아다나 어차이
4: 路中这部这么有的千难家的大年新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年空看给龙青家西比兰一级比林青天是切记对头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综艺西比综艺
5: 罗昌主播周末月的德仁哥西北综艺段子对村农丁哈罗卡扎南村龙镇哥罗马干嘛都记一这笔综艺那从我们次一三岁当丁哈拉萨拉罗罗琼哥罗马人生一转起这笔罗卓三部西笔罗昌主播月的个这笔综艺年段子音罗昌主播周末月的我来丁哈罗卡扎南村龙镇哥罗马 干嘛都记忆这头个综艺？那从每次三十几部个综艺的阶段经营。

0: 워크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야 동상반도 다테키리야 테키니메 시다메레야 데유르르타라 데류가르섬야 세효레 케단디야야 고마튼 다단 데유르르쇼야 마세다 자다 타르유쇼야 가쇼음 된다 가

캐브랑도 체체 돈다 돈다니야 당오베 티콤메다 솔로네야 준딩 아랍다 숑크남야 간지냐르 유다 휴고송야 소케야 카나 소소티야 로야 탐키다 무신라야 시자세 란두 파닝세야 고르야세 라다 색소케야 라무 做么大长马的呀，雄踞我。

야 유파치 템바다치 콜라야 사세로 토모다모토야 유퍼규에 바나다 통베투야 동저부자라부다니스무슈야 지침자 동다르마세야 타다르

0: 다 골이 찬지자라. 사커티지라 루딘주.
1: 귀이랑도라 사든바. 까나치지야 로토조.
0: 베젤라토.
1: 베젤로 튜링치.
2: 생케나바조 군캄사. 다다네 베조 롱천님체레 콩. 칸키 롱천체 부조 로토쇼지 뒤추리. 샴라 부랑조조 메츠카 나브레카치 힘조소의 존재 나위. 부조 로토라 예존네. 부 메타류 다와 이피 다피타. 자카치비조코 노토도디 제쇼리 로사히랑니.
3: 제제제. 딩코위 지라라 게팀바. 저거사기. 냐와 양옹엔조 랑크챔. 제지 야르타 쵸모로다 쵸와. 치투 남랑 유제 나챵아니 장디 우토. 야르소. 간친다르리 나치당 샹샤사카터 챵딩고츠 진대장바르 요마자바당 루이자바 쳇동아지샤괴 로크더 자탕라 촌텐동당 챵지 슈닝웬고가리가 야보시괴즈 쾅가 다떠노이나라 치주 나랑 유제 나챵아니 장디 우 톱존다 베다 예바가 우통고 추신가 데니 간친다르헤조다 푸게 간치도 이나 달롱반달펄 헤지도 데니다 나치도 샹샤가 사고카시라다 렘이 차드위난고 추신가 땡외 진데게 용바티예라 요마제지 젤렌라도 류제지 젤렌라 쵸톤지 젤렌라 데게클레가야모 조괴제캉가 데닌조 쿠크 자통리나라다 촌젠동조지케레가디기 야모조 차레도 아니 슈니 멩고클레가다 소야모조 괴제캉가
2: 데네 치축솜 니드조징가차 니니 니마랑 챵드소 답단자 랑드 치축솜네 시드치 축솜 파르 폰토로 되브장 로코터 카와챵드 중진조 위장 로제 힝비사코터 가스 차동 파버티 수티다 너브콩고사 그 치니제 님시다 응아차 예네 야 토미랑가세 야나던 로쩨츠데브지 야침팔 밤나만 퇴휴 상가말 니토초 뎀르즈바 타 베다 히바 기치바 쭉솜 니드 조지 응아차 니네 니마 니쳄쭈니능니 니마 기쳄테 랑쳄소시다 테 랑쳄송두 타다와레리라 다단 잠데 쫍졸 니데르티나니 다리 다완디 답달 찬츠나 다단 잠리다오 테네 베다 히바 기치바 쭉솜니 베다 응아바 기치바 쭉솜 팔라 본토트 쇼카나 키데시나 본토트 로르키다오 테네 힝로만 쪽게 익잡 구지 뎀잔 룩사코도 카와체도 중진조 우이장 로제 힝부사코도 깐스 차동 버르티

샹라 포 대상 시자시베 농된 대신으로 자르나 세간 공연라 네바라다 포와 제는 제현 루치 상승자와 연비 포와 대상 리포 제지나 현대까지 대용 포와 대상 정보 지구나 도망 네바라다 포 메디슨 저 지구 포 메디 세와테 공연 현나 포 메디 세와나 나초 짐브라 세간 공연 해수바 조와동 동년 지바 수제 너바티라 세르현 포 메디티 젠더 세간 난제현 동년 지바 수제 레년 세데 도마나 루즘젠네선 로런저니 루토 제현 페튼저바동 히마나 주바동 짐바르저니 터던 로런저바 세칸 돈이 만지 바라 공장 덤모던 와 수지 차와

조남초 현아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드 동와 조스 동와 카가바소 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드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키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원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베타 차와시 yin a lang kong zhu xue xi bi ga su zhang gu qi 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qi 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0: 오늘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드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외다.
1: 어, 어 다가리.
0: 디 단데 이제 지난 게 뭐 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나와 제베 나 저 종전된 게 장난 아니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긴 근데 이제 지난 게 되게 괜찮네요.
1: 어, 다든지 신이나 대디 내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 러브다르 신방하라. 다디네 러브다르 신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러브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라. 다 정저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춥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발
0: 니즈시
1: 어 로니즈제 다 다디 팀원에 다 전강한데 이제 지에메
0: 바다
1: 다디 그래기 디데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 된서다 만 말메 바디 다담이 요고기 도사에서로 된듯이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시에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자한테 되지 들을 교수만 단단 중간에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에 봐 갸디 갸시 먹었던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 뒤들 로게 중지 부분들라 어 콩 페이지에 담이 자샤사도 시딜는 부디니 시지데 담바치 봐스다 콘디데 속이다 다 교라사 토번이 되지라 자샤사도 되지 제제 용도 교라레 강에도 뭐 가라가서 쳐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아버지 거 지에메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지지기 내가 지기 콘디네 숨기다 다 단내는 미녀 죽지래매 주주지래매 뭐 되기니 고 보기 되람데 되게 개용해매 뭐 다 와든 제 인도국민 공기 말하든데 숨다 다 니가르 가신 배경 봐. 다 니큐레기 니경 제 토보도 드네 송기. 그래. 다 니경 디고 머레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니도 죽고 개번에 제제인데 종조네. 가라 조 괜찮서 그래. 와 드네 제제인데 다버도 종이 제제인데.
0: 다. 예, 지난 니경 제 토 두에 럽디지 태섬서 드네 제스마 야마네 카도 그렇지. 소소소 다지 이치 옆제제 카도 두슬네데 뭐 그러더라.
1: 다 되든데 이나 다 공미 드네 송디미 다 나랑가야미 춘주 디스윤이 보기 들음 지에네 남산 거르다 소소소소미 디요고 디록네 니즈지도 나라 디냠냠마 송가라 간자레도 한가네 남산 거르 어 렌게브제는 거래와 디오 니공지 두바스 제네 거드네 제제가라 제발
0: 제제 어 담대디 정강게 제수다 디게 자자 슝게 단조르베
1: 진짜였으니나 어 다 조강 대응원의 샤샤스는 거라 어 당토마 다 미세중기 개별 남자지 봐가나 다디 어저기 남자한테 되죠 당토마 어디네 제네데네 정조를 정조 전시하고지 봐가 다 미세중네 정조기 코가마스나 나나 소보마 등도 다니 미 조강 제제와 다디 뒤뒤 정내기 나나 망위 당제제 얘기 예지대 된서 찾아야 뉴로제주
0: 아
1: 오라 니아디 뉴로제네 바양 고레기 대바베 남고기미 데모 된서도 간자 고기 듣고이더미 콘서 도제 제주라 디디
0: 디단다 망위 당디 로제로메 자샤사드기디 시주기디 망위디면도
1: 또 망위디 마발라 디 코르동에디 콘서이다니
0: 대표랑
1: 갑교랑 제시다 정내기 어 다 그림이 드레스 제진 다바리에 다미네 또 김선조가 이 경제비 그 돈을 이제 망조래야 돼봐 시간 된데 수요제 시간에는 주부도 된데 수요제 다미고 갈아간삼 김이 직 배주도 못 송지 땅 쇼봉하나 다 그것도 펜 펜바 주인다 다 야부 제제도 다 단데니래 다 겨루 자샤 사투기 내가 된데 지래 졸업교 봐 세상 아주 딜라 인지미지 갑교 직 제하고 쓰제니기 왔다데기 어 직구등은 직수네.
0: 아.
1: 와다 직구들 직제니기데 네기 네동 단다 시중기 자샤사도 여기 머무디 네동 줍둘라. 코 마사 속에서로 다 마사 제다 마사 속에서.
0: 다다다다.
1: 당토마기 고 속에서로 들러 지쪽 직제실.
0: 아.
1: 디네 제기 롱에 능주는 진이 등 아동 아동지 양 고래기 슈링 로링.
0: 아, 조선다야.
1: 어, 조선다야. 와 도제미 시주 야부제 제미 디두 득그레 간이스. 망부지 시조 제스다. 와 드네지 좀.
0: 네, 이제 무슨 다지 라프텐도 그 진이 냠녀요
1: 말. 와, 와 도스.
0: 네, 맞아요. 강해요.
1: 와 봐라.
0: 다다리.
1: 다다리 때문에 진행이 나랑간에 바람이 땀이 쪼배고일미 기교기 미부로데 되바가 미다디 기고 미 소소랍자로야 고르 김전님이 로병 고르담지 디다지 간이 되고 쇠사방 다 소도 연전도 담이 맞아 먹부단제 드레지에 용해 매몽아 미 김정원의 샤샤
0: 너 빨라고 써야
1: 되나 어 도제 용해 제명아 어 디크도 디다 고르다 미시중 내기미 망우 미 람상으로 맞아 조여 치족 직당 데디네 디 심바기미 주린 로리 되게 당제 미 그 세주 야제제 간이 멍부직 세도
0: 좋다 다리 어 나서스 단다데 투어 총조대 템바카스

0: 다 딜러 단다 템장 숨숨든 미장 야다 업주죠.
1: 예. 다 단다디 나레고 둘레고 세디 두바 총주기 들어와. 그래서 다 룽베게 대자주고 도제디
0: Water Ganata, why? Double dog, why they gumzed in Jesse? Not on Gammy to Jesse to call young to question by the mixable. Coco, Zumbling Curator, Tacons of Mambuchi, Jadole Siba, Zumbling Curator, Suba Jazumole, Tatose, Suba Toshuki, Jonzochi, Statico, Torjonzotti, Jess and Co. Taco mix it, Sabrajonga, the Pomoyom to the. 드레싱 안에 딱 가중원에 초제 토시기 참이기 세우지기 와 되기디 나동 겸이 된 주시기 초제 되시 이제 능래디 저가 미스다 다디 타고 해 경제 감사면 멍부지기 드레스 담이 나동 겸이 된 주다 되고 다 미 초제 토시기 빠져다 다 멍부지 용이 되지 아 내가 되지 공지 예능 한 그저 지로나 이 소프 아르팅이나 미로 저와 도제 멍부지
1: 어제 나가 요거
0: 더 개나 요거 돼서 그 저 얌제 쉐브쉐브 중지 근데 대표셔셔는 아주 몸이 아주 낭세해 봐지 미삼아브셰 부지려면 아주 미 전투에서 기방은 엄마디 기 기부를 믹스에 트레지멘트에서 딱 화소 마보대 이게 하 용도 또 어딘데스 지기나 와 도제 민디 대교와
1: 제제 다 단다 지나기디 몇년 제질로 두지 두고
0: 와 봐라
1: 디나로라 다 이거 내린 신전나로 지 유고와 코란스 지 용도적으로 봐
0: 몰라 디
1: 저르디 카르신데
0: 다 콘서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고 동자 멍부고르미 내내 제정 다 멍부지기 코디스이다 차장 고래기 콘서기 슈네르 디지우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니고 남다 다 바르다다면서 니쉐스로 난 러브기스데 다 닐레 러브상 다 코 소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르 기블루 멘자도스 온다 셈바 롱바 셈바 고래 다 조난스로 테르마도디 원니네 배티기스 특징내고 초통교육 긍지통교육 자당통교육 쉽죠 다 약하다 되게 직직 가셔지도 되는고 다 니마치즈레 두지즈로 미네데 고 죽고르 디 연종디 르마동스로 제 니마 두인즈 계속 어디데 되냐에도 바도 초장으로 빠라 계속 어두지 심한 콘소 미디스기다 있다 미 낭사 구이발로 디지 얘기시다 미 고래 직 초와 전주 세부제 미소 두부제다 고 폐기하고 싶지 어디 뭐 부수 도시지자다 초 덴바데고 담이 진내기 수율로만 왜 간이되다 레미오다 이네 코 디지 있다 코 질들럽도 생각한데 그런데 면자고로 기부 면자 산적 있다 멍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적으로 재미도 저고 뭐 생각이 구매들에 수율로만 되죠 와 디데르지
1: 라스 제 안에 담당한 그런 거 안 내가 전에 먼저 도와 동조기 마조라면
0: 어 이나 찾아 저거는 내지 이민도 나주셔.
1: 아.
0: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1: 아.
0: 다 능기 아마 콘소 미고 쇼레 용버서로
1: 싶어.
0: 다 쇼베르 인상다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저간 침보 시미 되고 김에 봐. 인제 재산 코 쇼레 용버서로 제제 민등아 지요. 다디 콘소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쓰기. 진행 소소미 쇼레 기디기. 담이 쭉롭지 봐야. 미 조선동에 가서 코보야고 싶어도 쓰이다 재산화 되기 콘소 아직 좀 레슈다 대

0: tami yuanzhong yabu tinta shichi mi kore mebo goma inay bi cha tsang kore nang shao wabda tami ta tila mi nga zo ti chik kore ki yuego kito saya chik soma tom na mi shuhu mi geni kya saya sacha soro chima shimba kiki yungbamda wa tinta yachi ngari samdi yuti koro chang chen tami ka shene me shene samche nye bet kore ngari ki chie kwa yu tinga shata ta chaya chen ta shuhu shuhu la ten nye mi ten zo ko lungpena na roba chaya diba kimzang chua khan soro nye kyung chi chua chaya tenzo chaya da ta mi mangbu chiki ta ta di yakbo shibji baas cha tsang kore ya mi samlo kyundo chinchin di chiki ta ta labri chima tuyane ana gana pet shungshe pala uzu kyum doya mi doos honta nga nang shimi tsu yong na mi ya so se laga kaya chaya do siki ta wadi tsang da di ngare ching ne di ngare ki samlo di gane chung sa ta nye ki mi pama da tenzo lo ne chungyo pala ta nye pama da tenzo takpa tsiba ta Tad mi kaya ba labar shangma tuyan jan yinji minji shungsha ba jaya la dang maya baas. Ko di mi ringne jangla dang baas. Ta ringne di kyori yabjan jangla gala yongne cha chakyang baas. Ko bejuyo gala dang dang baas. Ana kan di nang sangha jibjan tuyaya maya blas. Wa duk jan ta nang mi pa me gyab gyur laya mi nang jan di jan. Ta nga mi zu la nga mi gege tindri nao tong kaya se. Ta gey maya ba nga. Wa duk jan mi nang mi yinji minji duk jaya yabu shibjo baas jan. Ta ngari ya tsu yong. Tami chasha sa tu chen, tan tan wana chasha na ngara jini mi chuyo kan zu, nini mi sakanda ten zu ya mi su su yin la zu ta tati mi tanda ti kan talu ne chen, diya zu pa nga mi nyan jor mi ta yeb ki tinte gong si tinte zu che pa nga yin la ho zong la zu chen chen che san ti mi kur laga gane che che tula ta che laga che pa me chen, su su mi lop chen tun kyo yin bi ka yin le shu ya yang tong tu ki nga wā tūk chāyā chāyā chāyā, tā tā tā kōnsū pāma mōngbī sīgī tā chūgū tā chūlē, tā nā kā nā tūk bē shūngshā bā kā mā chūng nē tē tsā kiwā mī tūs, kō tsū lō yōng nā mī nāng tā mē nyēn rī chāyā nā yāb tūsī. Wā tī ngā rē tā sēm nāng kī, kū rē kā sā pā.
1: Rūwa rūwa.
0: Nō ngā rē rūwa tā yō tā mī ngā rē kī sēm nāng nē tā mī sō sō kī chāyā lē kā chūm chē sū rū tūp chāyā nē kā pā chāyā tūl. Shē mā pā tīndrē jī kī tā tā mī māngbū jī kī tāng tā mā lē tū kō kī kī hā guayā mē mā mī chā shā sā tū sīn chā kā tī ngō nō sū kū chāyā mē mā mē chāyā mē tā kō nyok chū sā bāyā shū chāyā mē kō lā rū chāyā mā tā chā mā yōng chāyā mī tāng tā chāyā mī tī kā jī tā mī nē kāyā mē tā mī nē tā mī pā mā tā tā tā sā mō ngō tū sā bū chāyā ngō tū sā bū 통제 야부 지고 대결에 메가서나 뭐뭐 진진이 교례 자샤사도 세대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교례 뒤리 쇼르당 미 고자르사의 옆제 종수 집에 냠대된 저의 배계다 소소 정의의 미기를 미 세용을 때내가 야부 제시 너 로딩 친구방 아미 고자고 없다 제장 나랑 게 왔더니 제진다 디야부를 쇼중
1: 라스 라스 다시 가능한 저 투와 종주게 다 예유기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0: 호나
1: 이 람디네르와
0: 나오라면
1: 제조고 조조 가르저르
0: 진의 포모 염지 포모 염지 그냥 링젠 숨이야 링젠 체니의 충어지 어 따든지 된조다 고용가 샤버다 된조 그냥 되바라 야미 로큐데젠 주방알 다르게 와다티 모자르 쉽지 제제젠 야미 미쳤던 고래기들 가본 가보제 다 요거 되면서 온 때마다가 용제 진 디건 협제 니네기 다니네 넘시야 그도로 꾸럭한리디 커두 통없다라 다디 통도 미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 니세이네 비 공단니세디 딱근리 법에 그도디 바르게 가부다 쉽치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 다 범염제 쇼베 안디 시니빙 트랜스 안 캬그룸지 호라 캬그룸 다 캬그룸 뱀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도 주로 줍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겹스. 어 덴조제 디심바기다 간바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스로 내도다. 고 참스로 사삼스로. 제정어 디응기 유연중 등은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1: 아
0: 하찬기 서도죠. 좋으라.
1: 따따리다.
0: 홀.
1: 왜지 따탄데 엄지난 순수. 남다 타 니슈기 된데. 사제지 김백 손난 도스
0: 이거 어디 있어? 어 이거 된데서
1: 다다리 다다네 지 데스 이게 다로 접준 유신 알바 저거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로다란 도야 메슈 총간즈 직 총즈나 용야기 된데
0: 公布公布用的是吧？哦哦，罢了。但你当就住的罢了，但这记得那个，当怕了错了，他可难受死了，去嘛去错了，请俺最用钱钱，带带么带的钱的了，记得那公布是不是罢了？但你当就住的话，那你主要干的在做的，你干啥干了？他们中央给你这两个人呢，这他你这两个看忙不用钱，这咋能办啊？
1: 对对对。
0: 他当天我那下下是那，你买了药过的嘛送。
1: 家长忙不过，都过买点那对吧？用点么点？养狗，这对吧？从俺那直接收入，你像俺家过的用不，家用的，要不钱的呢？是是，那是那是。那当然，你到中国来，直接跟着，装修给他们的，装修给他们给咱拉不着吧？
0: 哦哦了。
1: 啊，你说要养这，当的大家公司买别是买这，你就哪里买？
0: 你说了，他啥干的？你讲这帮干了？啥干的？你讲这的那个？ 但得得叫公司的钱，得那个地方呢？你提前叫进去，越过几天公司的这些钱，他提前钱，你看你提前不啦？提前那个你叫进去，那个这个他的中央干卡，所以中央吃三股，他呀，扎到那个，看房啊，那这些，哦，这个男长些没越过去那这些，是牛了，
1: 是是，
0: 哦，人家地方是过去不晓得多少。
1: 可是
0: 那蛤蟆过来没找到几个，咱南山地区，哦，我得也会晓得，下三股结巴，其中白股，其中中间的压力姐姐，哦，我都晓得。
1: 但
0: 三港的我那下下是那都是人了，我那当他妈他中间的做啥办了？中间的做钱，你他中间的可做的是老的跟做的，他没可能一个，嗯，干啥干的他学不学呢？这可能的那下场，他这些差不多是轮轮的要完了，他轮的，对不对？
1: 俺们没得了，但呢，第三季当对什么的了？第二季他们，他家店里用也没吧？什么钱？大锅，他那个是中了呀，三个钱，对的钱的了。对对对，中间给了，哦，中间给了，最近。他三个店我那下下，那他没有忙的嘛？从车，蹲着出去当钱，得睡吧？
0: 啊，
1: 那是给没给给人家送的了？
0: 哦，没给给人家送的，对呀，哦，
1: 是的，他这今年呢，前两个他那把都的，中间也没给给他送的，他这。
0: 中间是吧？对，这个人啦。但从做的那个，嗯，但是中间的那边过来给搞了干什么？给，才是去现代文化了。过来给的，他等三个平我那些小时，那俺们宿舍给他用不得，他们他跟俺师兄也给，之前的用也没用啊，没，他们他妈给没麻子的，没师兄当姐妹，中间做帮啊。他宿舍人也没麻子当姐，的姐姐，做的他们不用陪伴嘞。
1: 历史也没干了干什么，懂得吧？我听这日子，是什么钱？别做勾引了。但你那个啊，你那边越过去，中央是吧？干了。是吧？现在咱这去了三安作业的，他平时也，你工卡拉的，地接的呀，越过了也不是多的了。对，你工卡拉平时地接的，光大大的，要不接。你带下对接。我你来下对接，我都接接。对，可你个。
0: 对吧？原来吧。可原来就，可你这话的话都是这样。对对对对，
1: 那是他逻辑，那罗主要差距的就是这个。
0: 但逻辑呢，主要差距对对的，真的当不明白的玩意呢。啊。但第一个都对了，错了大概吃不完了。所以，我那工业人的，他工业人，他们在中国先把一把了的买不完了，嗯，他们有个就同样的，你那样原来的工业人的有个小区用不了，可从没对错大概吃，现在大了我们的。
1: 当年
0: 十七五斤啊了，他们能在贵吧？忙不起来，顶着同样买嘛。哦，是。我第一个都得找个差许吧呢。啊，公家的。好了。对对对对，
1: 你
0: 嘛在当地毕竟领证的嘞，让大家做一个领证的。哦，那当领证毕竟我那下下是那的，可从么大家吃呢钱呢？顶地讲了，六个地钱中。
1: 有啊有啊有啊。
0: 我的地就对对，有个你不亲，对，对的这个。哦，那俺就没对吧？
1: 炸鸡什么嘛，但俺自己的炸鸡，他们网红忙不起，网炒的控制能力的吧？你们就让俺做陪伴带，多些是的。我好办了，但我陪伴带姐姐，你们就让俺是真的，那越过也没，但过没过的，今年太动气吧？太动气，我都越过忙不起，好工作的。加上工作的别的个，开心吃吧，打了个机子呢，找他们都开心拿的吧，带都开心俺就拍一拍，就给俺。我的这是。对对对，但那个最主要工作的那就吃食的呢。 今年那出门长了是吧？
0: 好办了。
1: 你呢？那就看着也不重要，但其他都说是龙巴老些，恰恰是都差不多啊。
0: 好办了。
1: 对，对，但就看那个龙巴的呀，就那说的，肯定说的，看那个上面那块牛的。
0: 好了，有了，但你这什么？但。 미징이 소소디 계속 사사야지 단이네 미소소미디 양자샤사도제제미 손에다 초와 고래기디기 드레지 소하던다 레마오 베능나다 미스 랭이기 송급제비 멍시도디 한 100개 갈아가잔다지 롱베기 다바레미 롱베기 미니 볼미 다 레쇼 땅이 볼레가 제셔다 다 모티 고려야 미든소 냠자기 소로디데 땅지 한 롱베미니 볼 고강 봤으면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젠 담 벤드 트윈 소로 와든데 지 삼로 슈치비요
1: 라슬라스
0: 토치
1: 나스 라슬라스 토치 아들은 계란 개념제 전제 당내는 뭐 토제나 슈비 아 맞세 아니 계란 게 손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 문제 시키기
0: 어 올라세 토치 토치 됐어
2: 배희의 진주동에 로 듄주동 보라 조승 후비 딘저

사드임 토히 망가 파망가 히가 다 로니 거 쇼부가 람바나 뇨가 주뇨가 삼발리 모아도 롱가 스토가 차다 다 뇨요가 사토가 사마이 몬지아나 어 요치 초마 파마 로로 소소가 산데다 언조 그저 힌가 다로 롱가 산초다 덴바리 저 힌가 파마 롱 산초디히 심 폴리다 나마리스나 뇨가 산초 나메도 쇼아도 다 뇨가 센던라 줄림터 대긴 다 뇨가 니도 타제이 메힐리 윤다 윤자 뇨요나 간제 삼을 퍼바도 힘을 퍼바 줌을 퍼바제 좀 힘가 들리잔 뉴요 기차제 신난자 리까지 리난자 초마 미디가 책가 힘가 다완 던지 윤조리 간인 가신가 던지 시스나도 뉴요라 책 너 힘가스나 다 코사득 네바다 현 힘가나 롱산초 힘을 퍼리제도 롱롱소소가 산노 도미 힐리제 진 힘가

뉴욕라 눌리가 샤와도 쉐랑가 농가 지반다 차리디가스나 파마여 센천나 뉴욕가 로전도 희망가 가교 차동수 이제 뉴아메나 먹고 좋아라 조시 딘시마시 무치다 초치죠 코쇼답제시 제디 이진 좋아 디가 목이 좋아라 조시지 간동한바마시 동아가 진바야 텐저리 가든자이나 자제 딘시 지양라 초두 채절라 오잖노 데웨다 초알리 토비가 냠뇽가 당오게 소소가 생강라 더북간레 제크힌가 니든 타주에 있는데 생강 차초도 요미나 초렌자 센돌렌자 아든지게 뉴스라다 오게 니든 타운데 타주에 일로 희망가 다송가 뇽가 히가 다다 든지가 달러 더 저거다 생강지 초차고버가 친손나 차롱 힘가 파마엽도 나라지 돈이 돈자지 돈이 오연이 바 타주에 그두 더미나 쪼노 더미나 센돌렌자 더 제아마나이 든지 타주시나 뇽요가 로제제도 저가 힘가라 저바다 노보 든지 요 힘은가 뇽요라 뇌리가 샤와도 쇼랑가 그 농가 아바다 체제디 그스나 파마가 저한테 신부이나 뉴욕가 전조 통역가 내바다 신도 조신가 파마니까 저한테 야무드스메나 준의 친노라 가저 돌렌자 라바자렌자 등지시 초아 쉐드나 뉴욕가 생라 데노 매완 조안나 유전소나 시가더 용보마제시 매히메도 단저와 이먹갈린드만 주주도 뉴욕 전조 통역가 네바다 지진이 지진은 조신가 뉴욕 대탄가 차론 조안다 파마가 상제 뉴숑다 저태여 희망가 찬두 신자 그 친송거 코요거 노 뉴욕 차론 숑나 뉴욕 치사치미 그 네바다 야무제 연신가 친송거 로소다 다 친송거 저거 로소 어시드가 저안나 다 친송도 친송 로소가 닌가시드가 저아야모메나 또 로소 렌태여 희망가 친송근 저아야모마제 여진나 뉴욕가다 중마가 안저와근 난진효도 저아퉁요가 자와제시드가 다 주반자이나 파마기생치나 뉴욕라 동생여 희망가 파마여드가 샤지 탄치 게심바히가 원던조데 롤란저아메나 다 탄치 마제하이렌자도 롤란저아연나 캠페 카지장그 돈도 대처메바시나 뉴욕의 동생다 지생 매바 인조 하모여 힘가 세상 진가 뭐지 차군나 가모여 힘가 눈반자에 나다 컨센치나 뉴욕랑 괜찮게 생여 힘만가 리코나 당고 제라 콩라다 친노라 뉴욕라 콩라 일렌자 간다 다 난중고 초안노 리카도 디히노라 존재여나 다 롱가 진지에 산렌자도 쉬여나 메디가지 准备要慢慢慢慢 没得谁做了个等着妈个妈 我给咱去穿弄谁就有谁 怕妈弄了他 没等着妈 越谁就谁 怕妈等着妈个 他牛儿了 学姐姐姓个是哪 牛儿的 你吃个谁 没得个等着妈姐 姐姓个 他谈姐也没姐 我希望个 他牛儿了 那里个小娃都学了 那个弄几百的切实的个是哪 한바一提个 他牛儿个 现在的学姓个 卡拉门年头个牛肉炸炸个热了但帕玛母学这个西当西那的汉巴掌门过来人家都得给了电话呢对行个牛肉的等着西那不搞一个中间年把这些西行个但牛肉个那段日子头呢的他也没嘛牛没黑的动着就喊巴过去的那么困他就一连着多帕玛了呀我卡定我过去学的哦困难这行个 他那大荣幸棍就缩了那里个软性格他来讲牛肉个软棍真的是了那把台湾呢进了门多呢学了准着连着多学做好个他长板着多没也没没脱的那么年不了成个个狼能着里个年卡钱不无性格但这人对帕玛有个大牛肉的现在钱不有能着初步有能着他也没没女人能着他帕玛有个大他是也没没几牛啊呢你等的他就一听我们说 都来接来容日时时呢但牛肉了的中间的你把这特立刻你开有性格但各班长人呢没赢了多少人呢牛肉容容所所你要么不把这人的性格帕玛开一个牛肉个他也算着的一门人王呢男人呢男人的牛肉个宣容谁的连着谁
파마요거다 코요놈다 준생이나 마저와는 뉴욕라 동래 제례 등지 신가 등지 이 따로 미디 뉴욕의 양문자몽거다 초처린의 레지진인자 등이 그런 시 한바구 미디 룬젠의 체등지 신나 또 뉴욕의 롱거더나 롱선수 배전의 리가 셈바다 자티힌가 등지나 파마요건 능중 통근부 뉴욕나 윤지 롱거다 롱등지 셈바다 찬리힌가 되게 롱시드나 또 뉴욕의 치운디 시가 정보마제도 미디라 조아이 미히리 슈츠카라 초아 가무자모이 드나마 졸리가 닌카 첨부 점모여 힌가 지난나마도 로촌주부 점모여도 당고랑아가 시발은 늘리고 샤와도 쇼랑가 힐링이 단난주 초하는 제시나 목이 지나요거다 고래시토가 단요여를 늘리고 샤와도 쇼랑 디인가 요지지 목이 그 뇨다 디디 탄탄한 살롱용 치도 목이 그 노토가 샤와디기 주요는 방문노라 사노 모습 동고신가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더보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방 저러지 쳇들 깔리가세 자그리.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그거. 다다서 우리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아 지기다 밤에 촐라다나 어차이
4: 로전초부터모여다 천안자다다 니신비린친티나 부종롱친닌친리콩 강기롱친자 시비랑이치비린친디시 치치 뒤토도 안친린친년바 가스슈
5: 시비 综艺
4: 로청主播周梦月的 드랭가 시비 综艺 던지두천농 딩하 로카 장난종 롱진가 로마 까마두지 이지비 综艺 나초무치이 상세당 딩하 라사 라로 로청가 로마 人进于专辑这笔 로조 삼부 시비 로청 주보 여대가 집이 조인인 던지임 로청 주보 주보 여대 원라 딩한 로카 장난종 롱진가 로마 까만도지 이 지토가 종이 나초 무치 산세 시비가 종이 더 전던지임

0: 진짜 초두지 살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당 님비 로통 용지 조자소
1: 창양 다비 세지도라 이 제라 조아 밤이 진밤흠
2: 지라 차모 지라 차모 지라 차모소
3: chubu namba tata chi chi singu chobi lingzin de na kangge long chen chi shudi zhe zhe lingzin si ji zhuo ra xi ban de zhe de ren ge zhe zhe chi zhe lingzin no chubu singu lingzin ni nian jie yang ji jie wei lu ji sa ba kha jie zhe zhe xue bi nian kin chubu lingzin ni tou zhu bi ni ru

야 고야르게 펠리다 야르카토 야 카다르 사담단 장여르니야 장케 이차론다 세모다야 세르보케다 여르네야 허르야르 고샤 센다 탐반다야 인도감레 케다나 타시야 유르차초 늘리다 야르카니야 산탈리 이끄라다 야르보다야 타솔리 고장다다톤세다야 상초구여 루다절세다야 가게로

다 파마세야 동케비아세 손다 콤뷰짱야 욕파타예 다 판지세야 다팜비 케케 진조니야 톱시레 케케 진조섬야 르유차 수케 진조

0: Tini shingba, zoba, tsengrikba, serbam, tini kumik trawa, loku, nangkap. Ta yenga pe chagena, dranzin, trinzin, norinzin, chinzin, kangtung la soba nga so ngenjejimi yorwa. Ngenjejimi pachiwa soma ta jirejimi. Ta ta jirejimi pi jinsa chirejina, pe na lop kang dabaran sunba yinjina, shata ka lop seya te da kang seya te nyi soso te, ane rana soso ke chirejina dagi di ngimi chanti yori. Kang seya te da kumba. Murasobo, Angaro Sundu, Sosako Comba. Lop Sedilan also Tenda Kaya watching as Lojong Lopterra. That ten year the Yan to Sedin, Lokang, same because Lojong she says a combat, then you water Tengdua. Tim is an answer, Lom Saint Tony, Lojong she says a combat to Gimina, Lokang said Tabas. One of Lokang's a target big Jensen Kari is a baina. Lop Sedilan, Lojong she here. Kang said the Lojong she's like a combine by Lokang, Stin, Lokang's in the regular. Dala, Dakishi Yobar, Lanisi Yadiobar, Jensiki Dua, Dinner Jitijimi. Sakang saying because Samas as he combined by that Sakangs. Chalam said, Menkon Rosa Galante Kur Chag Zibig Lion by that Chalams. Tending us on Nayu because a Kabjaji Namkat Satura, Namkat said, Nanganoma, Hidan Hibula, so made Hibutes of the Choni, Anima Soma, Kabjaki daughter, Nankat. Dinner, Tesota and Sumba Yoko, Mintes of Somala, Rizil Tenetagi Big Jinsi. こちらでもできてじんとは。じゃけじんとは。お、人生でやってんだら、じっとじみんさぎる。てねべてな、ジャンズンセディル、あの、なぞ、なちょら、なわら、ジャンズンセギュラ、なわら、ジャンズンセギュビジンセ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なわってじんにしにでチェリセディル、 징조와 징나 친서 세기비 견제 치르잖아 아니 징은 뭐나 아 추 마보지 인전대 바이 추 마보지 고는 차대 아니 데라디니 아니 뭐서 징은 뭐나 마차바 빠진도와 강동세들 진행이로 진행이고 강바선나 진행이 자와대서 아니 추 마루 바이 아니 자와대서니 고 최대서도야 인접니고 통도하다 보면 나발로와 디네 강동세 디네들 다 내단 데이터 보고 미테솔라 미테터 따발하고 아 치르르르르 통고로 자히기 여봐 지식이 여봐 인자 네 리스키 비기 미테 돌아다 지드지 미스 야나 사뱅 순도 나기시 바이나 지드지 미스 사가데 가르다 지드비 드스 데인들다 데다 버기 지드 때라 아니 니미라야 지드지 따바요레 따미라야 지드지 따바요레 아 지드지 따비 그 니미다 지드지 따비 따미요레 따페나 니미라 지드지 따바데 베야나 세르벤다 세븐 히바그 미데 토마스 간로 따바레즈네 세기 지비 그 분발라 토마 따바레 그러와 디니디들 세지 분바데 세븐 히비 미데 그 토미 다지스 예바 마제 세븐 히비 그 잣텔라 디니 아니 세지 분바데 토모 마이바 고닌게 디니디 세븐 히바데 세지 분바지 미미스 왜나 세지 분바레 세븐 히 따기 비기 진신 처리 세 바이나 주 세리 쯔바 마제 고 또들 야킴 추쇼 이데지 니바데 디비 그 분바이 바이서 세르 분신 따바 디니 고레레데 데히 자주 요바레 Then lobda tablet swim by Indina, Lojon she's like a die, and Lojon she's like a rat of him by in Satan, lobdas. Changlo, Changmi Loma tablet swim by Indina, co Lomate, Kangloma in Paris, not Changmagloma in Paris. Cotin, Changmi Lomata, Tateta by Indina, Nimi, Jitters. Tatamingla, Jitoka by Paris, Petagina, Gochimbo, and Kitty Mitchell, and Goche, say Tabayina. Co Nimi Maritamiris, Jinsichiri said Goche, he big meat at Dasak, Yete. Mati marwa. Ngoche se ngo chimbuk tenrawa. Ngo chimbu ji mingla ngo cheshita. Wenja tata ngo chimbu yopi mati la ngo cheshita ngunti sila te tamin chasun pati. Mati lan suyumayana ngo chiki pata tamin shi. Jitsu chiri zina ko ngo che marwa. Ko ngo che mayi te ko ngo maza marwa. Ko marwa. Mala ngo ke mase ba kanla laso ba ani maji nanshi sen laso ma mambu kutu de rwa. Te yunti sila ngo chimbu yopi mala ngo che tabika sila te tamin res. Wana kuala tetar tagi biki jinsen yorga sene yori isu. Mu kurun ngo chi, mu kurun te ngo yinba mazi, mu kurun te chiri ngo chenpo yinba tene ima mari. Mu di ngo te chenpo yobi jinsen tela tene ko ngo chi isu tabari. Mu te yi ngo te chenpo yobi jinsen ki ngo chi isu tabari. Dino ko tela jinsen chi kichin duwa, dino tisil tami yinba kanshi la jidrishi. Tene yang pe chagina nga zo hasa tang chando gu mula, ani ngari ko tadewi che tila, ko teka gu mima meni, Lhasa, yana chandu sen, tende mi taba tende yori. Nganso, nama lhodran rovi kasala tende mambu yi. Ando ki sasya tende lhodran rovi kasala, ani kanamu bani sen, pejong lhasa na mambu bani sen, ani teka de lhasa, lhasa sen jil tende begirwa. Ta te dabalan suyma yinji na, 콜 하사 말이 그 머러와 그 찬도야 말이 찬도스 사자리 이제 그 머러와 띵도 땀이 하사다 찬도 희바다 머러 답이까지 땀이 원나 대답 답발 진짜 희지 여가는 여리스 땡 땡비 군이 진짜 희지 대답 그 머티 그 니사 그 열 답이 때 하사 하사인 봐 얘는 대답 그 머티 니사 그 열 때 찬도 이미 진짜 되나 띵이 되나 하사다 찬도스에 답 와 대답을에는 절지나 땡지 군이 답 되니 주지 미든 리벌 답 앞에나 귀조위 체들 리 되니 Tablasa bagian tripi kesalah, dia ani kitab sebenarnya, ani rita bala kita sebenarnya, yuta bala zamba ta sebenarnya. Dia sudah jemini ribel tabar. Yang ribel kami itu jelah tabat itu, na drug zubi ke balai la, ani balai macam ni tengah tu drug segini doa. Tengok mana jelas na balai tu drug tu je ribes, macam ribet dia la jut drug tu kami tanya drug sa segini doa. Ani zamba ke zubi ke balai alu la tengah tu zamba segini doa. Dia sudah tabat jelas na ribel kami itu jelah tabat. Then a young man and Raj is going to have a picture in the Mopo, then the tax among you. But Dharma, Paman get this all water. Mushu Chimbo, you get this all a yagut. I am a Zambo, Samba Zambo, this all a fat up. Mungabat and la chit up. I'm a Zubo Debo, you get this all a tributa. Or then it is what I mean, go Raj is going to be going to Tamish. Any young Chahi change me the Chahil Tabat in you, Pitching a Gijin Neti, make a Timu Dissel, Gijin Neti was in a good city second one. 그자가 공바지 찬로이 되서 차지대 그자가 공바지 차지지리데 그냥 가서 그자 차디서 대답을 처리해 드려 아니 차기 찐지미데 차기를 답 다 라스 바텐 저 그리스지 막 만보여 대소 때 땀이 근원이다 땀이 지르 대위들 다 드리 디세지 왕기 가스베피 난데데 찬다나는 야지 아니 지르는 좀 봐야 된다 미다 치크 쳬버 아 드니 미다 치는 거 맞잖아 라스 바 대소지 거니 이니 좀 봐야 된다 소지지 만들 해요 대인들 다 드링크 Lantin juga nona, saya cari ini minat ini, ni mida tami ni apa kena tami, ini minat dosis juga ni, ini dijaya dan jitu ni apa, terus te pejaya dan jani, ini maksud tak dijaya siapa le, ini dalam tak teringk, suci jin nanti dan jani maksud sanji cakap juga ini jual, kayu siapa ina, ini tami lah, maksud ini tami dijaya dan jitu ni apa lah, tami lah dijaya dan jitu ni apa, ini terus le. Tamin dujel tan jiru ni je cipat dek kandeg yas, bejek thoni sahih zojir. Tamin dujel tan jiru ke cipat dek kandeg yas, dejish. Tini nyingba, tini nyingba dek kandeg sebayi na. Tini nyimi yola, yang nyimi dia la, nyimi dujel yos, nyimi jiru yobar. Tini nyimi dujel tan jiru ni je yang cipat dek kandeg yas, dek jua nyimba. Jua sema dek kandeg se dila, tini tamin dek jiru ni hebi kajal jirups. Raja da jana bu jese ki ji skara da traki jitabi jitabi ji trips yana ji trips segi bi jinsen karis ji shit jinsen hit yobi ki minte so ji trips sabaris tinel twa ta ndesen ndesen ko lo chama ni segi ji maro tene hondo ji manan ga so nyan den jayo ta hi dele
1: lin chin di zong ji da he he da ni jian zu pin cho da ji so da ji yi zhou nam che da ya mo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드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딘가 마이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